0: 보다 수디베 바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라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 바한스.
1: 이라바시 가라 바카 이라바시. 이라바시 가라 바카 이라바시.

내비한 마우스를 갖다 갖다 기한 놈이 플러스네요. 인간대로 나다가 SPR에는 모르 샷기에 눈 마우스 남아서 가라 그러면 눈 마우스로 돼.